0: 빨리 들고 와. 어, 일로. 어이, 그래, 너네.
1: 에이, 무슨 빨리.
0: 와, 엄마 왔다. 난.
1: 무슨 빨리 고
0: 왜, 까이스, 난. 빨리, 너네.
1: 무슨 빨리 고 바구 보니 가온.
0: 빨리, 무슨 빨리 가서 스토리 앞으로 비고 좀 내면 띠안.
1: 무슨 빨리 고 야, 해, 빨리 고

0: 이건 이건 또 내려요.
1: 여기
0: 여기 여기 여기
1: 여기
0: 오케이
1: 빨리 여기
0: 여기
1: 빨리
2: 내려서 들어가 또
0: 안 내려서 들어가 또 나가서 잡기 힘들어.
2: 일단 들어가 또 아들이